0: 네 말하는 것 같아 웃기는군.
1: 프렌다 모클라완 프라프릿 야솔로코보로 올로콕 묵고 수로카피 심바라완 내레 아크 증가리 간정으로 보버만 마랑 보러 들어가는고 가불로 먹먹먹들이 미스타큰 다부 파두고 간정 신우군 파티 파린드로 온던 다부 프렌반 아유 우리 막 마랑 파클라란 욕구 들이 총고 후로 들이 아깐 프렌반 주라비 간정이 부몽고 후로 들이 아깐 얼음 만징 lepas tinggal satu
2: yo yo kira nak merap